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뉴스 거시가 나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 아래 것을 봤으니 고라니 백대도 오누 부스워스레